쪽에 놓으니 이 밥통 속에서는 웬가 비단이 나오던 것이었다. 웬가 비단이 나온다. 웬가 비단이 나온다. 누군 부성우 선백정 헌헌 나 일광당 코소디 아양루적 소나미가 월광당 왕무유지어느 진상 얻은 천도문 전하고주 산천 천목 그려내던 지도문 등태산소 천하의 공부자들단 안양 초당 경주운대 천하 와룡단